0: 대부리급 스타라 세리 미니지
1: Mano Ferry, qual é?
2: A zona tá sob o elume. Bunga vem como?